바꿔 그래. 예민하게. 이리야. 이거 이거. 어연이 하나 우리 모소 어연이 어와 있어 우태우. 내가 꿈에 반게 있어 나와. 아까리 내면에로 열어요. 꿈아리 모소 어연이. 네 바보 너네래 우태우예요. 내가 꿈에 반게 있어 나와. 아까리 내면에로 소외니. 오하로 우타마이 쪼꾸리 마우에 스기름 마다우니. 어머니 캠부인비. 이와이랑 게 코네노.